0: 안녕하세요.
1: 영재민 발사 대리사. 영재민 발사 대리사.
0: Copy
1: 6-3 and red IPH 2153. 7?
2: Seven, one and out.
1: Stigma, copy off. Send me reference to a list assist. 153 here.